0: Can I be happy? 아,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웃어야 되나요? 이거는 쿠키로 들어가자요. 이거는 마지막 쿠키로.
1: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으로서 진짜 내가 이렇게 찍는 거 정말.